0: 내 바가니 간다 기도 대주 대 거이샤코 진다 기로리티테코 타바이나 다이 마일레 주니비테코
1: 무슨 것 같아 보여?
2: 멋지람.
0: 아, 삼파티마 사바이코 아이 하이 두카파레 거의 저희나 다주와